0: 와를 길이 길이로와
1: 모레나
2: 모레나 쇼 with 파트너 and other fun.
3: You're rocking with the one and only
2: 타이누이 라이브.